입에 산소에 든 분이 아팠으면 또 알아? 뭐 오르바다 한 구통만 산소에 든 Seni sarayımda görmek istemem.